조선웅 인바 Deputy Commissioner IAS Manish Kumarna 레카코 세도아타하 우니자 마누 과트무그바랑 시향산이 다다때운 아니겠다 다이스통 송니 만데랑 가마기 아니 방착받대 장기 당급바랑 옹아 시멘 카르카나코 겐츠모데 치 아로 말바코 모일라옹 앗겐 UHM니 전압바니겠다 오토리티랑 아간착자 겐츠모데 와망 메갈레스텟 Pollution Control Board나 Public Interest Litigation 고 파일카겐 달니 쿠보랑이랑 선사칸디콘 야 쿠보랑 코 나탐 수안이나 텔라 아로 왈남 야나카소니 실롱 아츠 쿠보랑